마치 참수리 꾀꼬리 불렁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구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삼합당 새 솔새 사촌 버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탈색조 대두루미 바위종다리 섬개개리 택구엉이 호사도유 붉은머리 오봉눈이 불개참매 검독수리